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있어 너나이까 내가 마냥 너만의 아름다움 못 느꼈다면 네 행복의 소중함 소중한지조차